0: In the East, a continent awakens, ready to leave its mark on the FIFA World Cup.
1: World Cup 優勝あるなと感じてほしいです。
0: For years, success came against the odds, but now,
2: what a hit that is!
0: The story is changing.
3: C'est comme la Saoudie et Benoît Rastignaille.
0: Korea Republic, Saudi Arabia, Japan,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rrive not with hope, but expectation.
4: من تیمای آسیایی روز به روز دارم پیشرفت میکنم.
5: 저희 꿈은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월드컵을 우승을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.
0: Asia is no longer emerging. It has arrived. Asia's most successful nation, Korea Republic, embark on their 12th World Cup campaign. Their defining moment coming as co-hosts in 2002. They defeated Italy and Spain on the way to the semifinals.
6: Hong Myung-bo.
0: With current coach Hong Myung-bo winning the bronze ball, still the only Asian player to achieve that honor.
7: Well,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. 그 안에서 선수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4강에 올랐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그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 한 묶음이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이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면 좋은데
8: 한국이 아닌 또 제가 지금 뛰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멋진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영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: 그게 저는 무게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단 한 번도 무게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만큼 제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
1: 뭐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많은 중요한 역할을 대표팀에서 했고요. 또 물론 월드컵에서도 또 많이 했고 뭐 이번 월드컵 역시 이 출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그 위치에 대한 무게감 또 중압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좀 더 그런 마음들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
0: 후원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표팀에 들어오면 항상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
2: That same intensity carried them through qualifying, unbeaten, with 40 goals in 16 matches. Now, they arrive expecting more than participation. They arrive expecting to go deep into the tournament.
0: 4년 전에 저희가 있었던 월드컵에서도 뭐 저희가 포르투갈 이기고 2018년도에는 독일을 이겼듯이
1: 뭐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선수들이 유럽에서 많이 플레이도 하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희들하고 할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우리 팀을 신뢰를 하고 또 동료들 간의 어떤 그 신뢰감이 쌓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앞으로도 더 이변이 아니라 좀 더 강팀을 꺾을 수 있는 강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0: 저희한테는 이런 좋은 기억들이 항상 있어서 그런 강팀하고 경기할 때는 오히려 이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저의 꿈은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월드컵을 우승을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뭐 저희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은 항상 꿈을 꾸게
1: 그 월드컵 경험 특히 이제 2002년에 월드컵 경험은 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많이 또 조금 더 책임감이 있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감독에서의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
0: 제가 앞에서 선수를 잘 끌고 가고 또 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시면 무서울 거 없이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2: 코리아 리퍼블릭's entire group stage will be played in Mexico, where they face Mexico, South Africa, and Czechia in Group A. They begin in Guadalajara against Czechia, a first-ever World Cup meeting between the nations. They stay in Guadalajara to face co-hosts Mexico, who have beaten them in both of their previous World Cup encounters. Finally, they travel to Monterrey to face South Africa, a team they have never met in international competition. Saudi Arabia returned for a third consecutive World Cup, now established as one of Asia's most dangerous sides. A reputation forged 4 years ago when Hervé Renard's team stunned eventual champions Argentina with one of the tournament's great comebacks.
3: C'est un match qui restera dans la mémoire de tous les Saoudiens pendant très très longtemps.
4: Lionel Messi, always center stage.
5: في غرفة الملاعب الصراحة كان الوضع شوي عند المدرب يعني كان معصب شوي من اللي صار في الشوط الأول.
6: Messi, at the middle of the pitch, he has the ball. You stay in front of the defense. Take your phone. You can make a picture with him if you want.
7: والله المدرب يعني للأمانة يعني حمسنا يعني كان يقول لنا إنه لازم تلعبوا بروحكم.
6: You are in front of the defense. You have nobody. He's going.